신탁이 맞았구나. 내가 본 미래가 맞았구나. 이 아이로 인해 이제 난 이 불멸의 저주를 끝내고 무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. 인간의 수명 고작 100년. 돌아서 한 번 더 보려는 것이 불멸의 나의 삶인가? 너의 얼굴인가? 아, 너의 얼굴인 것 같다.

모르겠어. 이제는 못 볼 거야. 너와 나 시선이 머물던 그곳, 벚꽃이 날리던 그 길과 강변의 저녁물. 살빛처럼 포근했던 기분도 따사로운 햇살, 내 생의 봄이란 계절을 꽃 피워주고 떠난 너.